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기라이타파 양대 뿌에레
3: 양대 드만에
4: 뜬다고
5: 발차이지 에르볼
6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
7: Voces compartidas Ma igual es guanches, cabrón.